0: 유성 공호권 오크롱트랜스 라디오를 들어대어 디스코리에 떠나게 얼포트 부여하는 말스레다 얼어라 그 다음부터
1: 그 다음 fra lørdag fra 12 til 2 tøv på hjernen.